마사라 서르헤 주파스와도 넘버 딘라 치치 세와르 추 제바나 마르사베 선트라스와도 루토 제바 파파 츠보도 세카 게바 핀헤 베노도 차니 지주토비 디엔엔비 산토 사보토헤 종알라 솔랑캔비 코요우 자스마 몬자타나 즈이야 통던로와 마지 다탄 사체 몬던로와도 포지소와 세베 누파 라소토바 돈시 야바제 용게야바리 자스마 농게 자카 가보티 사체 피해샹 깜바세와동 레바 사던로와 파차 산지르제 년저와라 헹구제바 연소 대던로와 제지 누파 딘예바 초제 자오 농가 지염 제지 샤슬 인지 토바동 세엔저와라 핀베 누파 디예바리 워마동 더나 자스마라 농야체와동 누치 토베 체추 딘베 산토 조마와 누칸 주워셰던 제예 외연종 초제자 렌통티네 제나 워미 초제자 렌통 체와예 워마 논다 핀성 주베 저가르제동 초제 대제젠 두바마지 나조 루팡카 갈제 정칸 주워셰예 바바르다 지바동 나얀다게 워마동나 루비 제차라 핀바예바리 젠다 자스마 몽보탐제 논설 몽자네 샤 자바자바동 초츠르 진디메바소 대통가 니디안영 장세 샹살라 모츠자 라우잖아 마르사마니 치지 시치 토베 토니 부분 니바 마르노다 치 롬베 샤츠 몽본도 예바동 젠드다케 딘치 마베 치 츠카르자 치지 시츠 젠토르 동네 치지 시츠 토베 토닌 자베 니바 니게 제처로 예비 니바 너레지 마르사마니 샤 자바자베 모츠 마르나 차치 토베 세지 콘서트 바동 샤 자베 모츠자 제나 샤 제조자 로아동 주포 대통라 네비 샤 자베 무츠지 사무니 포조와 너바 장신비마 마르케 논다 철 몸본도 예제 니아 가정 예비 가디에 포 너바 신비 미 가디에 포 너바 신비 미 제제 포와도 지마와 코보 쩌른 로아동 제바보바 제바나와 쪼메 롱와 소자 니다 텐제예 대워자라 포조 너바 장신비 만남지 마른쟁구 오제 머체베 마 마르나 들로 고랑카 오마레 쭈저 제바셰 옌셰 가티 오제 마체나 마리옹 사마라 데르 만제나 빵담도 빠바라 산초롱와 윤지 오가와 수제 네틀란 장세 인다 진바 안저자 네도 타시토와 파차 산제 쭈자와 니니제 예비 니베 마르사마니 너나 마라 초치자 렌동 첨보 예종 뭐 처음에 사람아 해 마엠비 마르 마제콘 로니제 데톤 네틀 히두 자고바도 Gungika Mimbawan, Yona, Zanna Dekhinja, Sanchala Nyene, Marseji Detonla Xuchin Ngimba Muzowe, Gelin Zagu. Ngacha Mipatong, Xiaotsil Tienbi, Zacha Hibana, Tucheji, Hibayen. Tachawa Zacha Tongratu, Ngacha Mipi, Zacha Tong, Xiaotsil Tienba Womasu, Deton Zacha La, Zichi Jumatong, Deton Jinja, Zacha Guko Yebi, Mna Gasa Chimbo Tojiye. Ngacha Mipatong, Xiaotsil Tienba Hibi, Tienzela, ngacha ton xiaozi jiang zang yong mi ba yan nong xie na za jie wa dian jia ji jia kou jie ci ye nian tang za jia wa cuo ji yi zong ge gen chi ji suo le ji bi ni ji le wo nga le wo jiu luo nin dong jie ji luo nong za jia wa che ji zhu xia ga ge meng du ji zhong tong ni ji xie dong cong ba wang yong na dia le ma wa yan zhu xia dia la mi ba dong dian ba ndu mi ba xi ding bie zhe bi wo ma wang xiao wo tian zhe jie zhi leng du ji Jachya lego cho nga tong tiye le chanwa ye zhe, zhode tiye la xiaozi tiyanbe tinzi se zhe ye. Yin yong bier na, nga zo tujinta sengkar chimbo zhe be tinche wan rizhu ngu zhe, nga cha tiye wan du zhe, ke jachya lego tong cho nga sa zo tong tiye le chanwa. Yon na, ke jachya lego tong cho nga xie zo tong tiye le chanwa ye zhe, zhode seri tiye la nga cha mi pa seri sang, nga cha ndu mi xi xi zhe ye bi. nga cha mi ba dong xia zi dian bie za cha xi ba na du jie jie xi ba xie yan xian nga zu nong ji zuo ji jie sa xi xu zong da lu zhe ge yi tu ge nong dian xi gu ba ma zi yi ge jiu lu jie ni dian yong du ba za gu

0: 이번에 감을 용서를 했지마 이때 종소 코랑 내놓고 답이 지금 감을 용서를 했을 때 딘제시하네 어 나 지금 우리나 만보지 피해지 딘제시하네 이번에 니동 이슈 놓고 그냥 기회용 코랑 다 지금 종소 기회용 코랑 내놓고 답이 얘기 지금
1: 공사
0: 제시로 딘제시 니동 이슈 놓고나 나랑 나를 민민성 신조진이나 대직 조교님이 지금 이제 하다는 게
1: 지금 다 되겠다.
0: 배상으로 지금 다 대니 동이 시다와 주에 남아 직다 이로 님은 좀 아니 돼 힘에 제대로 된자에 이제 이렇게 점도 지어지는 양 그래서 점도 동에 이제
1: 지금
0: 대고래 제가 안 숨으시라.
1: 디디로
0: 씨. 디디로 씨. 타고나 디디 답 제가 라랑 담니 담아. 이제 좀 디 두디 딱 나라랑 지고기 현재 이제 답 소는 좀 거신나. 가이선 당구랑 깔래 가고 가고 그러니까 어다 인다 마고 총다도 되게 중소나리 일마 가서 야나노 동에 이날에 다 굳이 송강 무슨 날 이날에 저에 있는 날에 대신 날에 가이는 세리 텐지 얘기 라키지도 바깔아
1: 아니
0: 깔래 가고 가서 미도 바깔아 예를 그 찾게 팀이 당구랑 뒤 찾게 되면 이제 대신 때 노하게 시계지 노 공스르 노 가서 칼을 모신 분이 저 하고 공스니 저 자세 부지다 확실히 지서 정제는 게 텐제 밑에 내 밑에 답이도 이날에 정세 돈을 갖다 강하도 세팅이 전 이번에 이동이 휴지지 클럽들이 계속으로 소남 신 공스지도 딱 지시해
1: 줬어요
0: 공스 심을 좀 미리 다치 힘내 텐제 이제 어 뒤는 이제 그냥 내 세제 아 그리고 정사들아 다 코즈니 락기도 굉장히 되는 다 공스 심을 드려도 봐네 코즈 다 들어오기 세리 담바데 디멘베서 말다 담마다서 소소고데 야나 세고 무지기 말아디 사실 가만 무지기 땅 줄이 예
1: 스타디 그라 야브라라
0: 리리 하 디능네 마랑게 투 세고 한 요네 디즈는 사실한테 소소리 치산서 하다 디디 거데 쉽지만 거데 히모르티 가 다 조성 피즈 미시모르 망소 다디 브디 하 조사 요네 지
1: 가자 아 망소는 지 대야지 요브라자
0: 리리 진짜 그래서
2: 노래 듣기나 남린 존터 니나 참반데비 소여바 오갈라지 고뇽아데 뇌서 통마뇨 원장 오갈라지 요롱 인제 니나 참비 튠지 름 인 청라카더 챠르지제 샤모 도와능이 튠바 통드 코위 이라 가숑 리미 초낭 나초숑 데지 공기 니나 참비 쇠뇨르 시바다 요마처 나미 니나 참비 쇠데 냐차 시여미라 다입시드 W-Bahila Dui-Chang-Gah-Hi-Gi Ni-Na-Zambi-Sui-Nyer-Yue-Bahi Deji-Chamar Long-U-Yun-Ling-Di-Rang-Yul-Ja Ni-Na-Zamba-Di Nyan-Ba-Hla-Su-Dang Ma-Nyang-Gong-Pil-Yong-Chi Cho-Chi-To-Chi Mi-Yi-Tun-Ni-Jia-Yen-Jia Sa-Jia-Su La-Riang Nam-Ling-Ni-Na-Zamba-Di-Dab-Di Ni-Na-Bu-Zambar Sun-Hu-Pi-Wa-Si-Yab-Chi
0: だ止まったんだディーティランギタンディ損者ってどうわじゃねえなふ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り 다른데 레위 내나. 다 시골에 나래 쌤즈고잖아. 걔네들 맨닝 내나서 이제.
1: 아.
0: 진짜 차다. 원래 진짜 캐비야 그때 다음 미국에서 미국에서 나왔어. 다들 나랑 같이 이제 남산 더거지 전당 지나. 근데 나래 내도 친이 내가 뒤쳐서 시골 걔네 길에 미립 지메 동네 있어. 나래
1: 진짜.
0: 되게 좀 뒤쳐서. 네,
1: 다들 그렇게 순 일단 놀고 먼저 주주지 그 콜이야. 근데 진짜 다 상기 얘기 좀 하지. 내가 잡다 답이야. 그때 되게 다지 로지도 되더라. 네네 바깥에 체제네 다티라게 야데야 이제 그래서 우리 직내에 마냥 고베다 냠발라스 주주 양자 그래서 우리 내가 잡았지 즉 최소도 맞아 니 양자야 서도가 네네야 틀어 즉 도서 즉 뽑아지 길이
0: 돌이 돌이 때다 드린 가서 찾아나를 정말 그 이거 냄는 게 내놔서 됐네 가지 내가 군용이 있어 그랬어 가지 다 냄는 내놔서 잡아도 쓰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자 계속 티시 넘어지도 당연히 막 뒤동네 바닥으로 가서 다 하지 매에서 샤워를
1: 하다 하다
0: 이제 뒤쯤에 미망을 지금 한번 왔다 드리지 다 단위 누르 지금 전반에 용지야 들은 거였어 그때 뒤쯤에 용지쯤에 항상 살아
1: 항상 살아 그래 남는 일에 내가 잡아 요리 사죠
0: 아 진짜
1: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냠래칸 원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냠래칸

0: 피디로 근데 씨.
1: 어, 내가 지금 메르카라. 다 지난 텐제 카스문지 좀 시키니까. 다 디나라 야, 잡아가고 직스이라. 잡아가보라서 제 다 디디 잡아가보도 손이 단다디 맥주 현자 좀게. 노트에 다 잡아티지. 다 직동에 대해 니도 니슈 전인의 제 못이 다디 너로 니저러러.
0: 예, 예.
1: 그게 진짜
0: 이제
1: 힘주 멍조 같이 지지 배주를 내려서는 뒤 뒤다 가서 같이 그주 엄마 시원히 뒤 출에 요라라가라 다 뒤 출에 뒤는 양손 여제 그런 게다 가래 출에 뒤 양편에 내내제네 와 어 장세 뒤 이제 된다네 양 들었던 제 가서 어 먹자 가는 땅에 이러고 싶기 뒤 지지로 지
0: 제일 다 뒤 랍다 현재 랍다라는데
1: 레일 현재 시에게 랍다 랍다는 요 시그지 주문한 거 신뢰 공지도 하서 냠내 신다 양으로 랍다 가게 다 개별 가서 전자 뭐 가서 대서 미에 선나
0: 그럼
1: 이제 당초에
0: 대고
1: 미들 다 된대 전에 당초에 되기를 봐 되게 다 가서 가서 지금 공지 망고지를 지금 냠래 시에 서로 지금 다 이런 미세 뒤요 근데 용법은 있는 일 소소 그런 게 있는 애잖아 용법 망상 용성 법 치무지 용의 미세 맞게 하네 그때 처음 봐 야 치무지 하 가서 가서 야길 봉투에
0: 그래서 스타트라 이게 내나 잡아도 지금 그래서 먼저 지금 세 번 보러 와
1: 이제
0: 이제 그래서 다들 거기 가는 소문도 시리 넘리리리 내가 잡아 요르서 이제 항상 그 문에 대해서
1: 레슬레슬
0: 다들지 그냥 그 콘소소 내가 잡아 다들 선도 잡는 거지 다 추리는 좀 추리스 다들 이제 아직 넘리 다 사부기 내가 잡아 줘
1: 그래
0: 야 그래 양지 믹스 그 계속 가리나
1: 다 딜레가라 티지도 다 내가 그 딜레 자셔나 내가 그거랑 가서 다 항상 해 가는 데를
0: 그래
1: 다 등세 세리 망고지 있으나 다티 천도 전 이제 닝짐을 득세에서 지금 이제 잠만 더 열어가 동시에 리지나
0: 그
1: 인생이 그런 변화는 다치 부디 다파 가서 거래 취방 나로 방시 까마 바지 예제 부디 전에 그때 그런 더 그런 가서 다 어제 자이는 제 제구 요 자당스러워
0: 이거
1: 팀의 인생 거로 유튜브에라 다티베 디 가서 거래 니 속불에 다 배에 디스더리나 그 사람 기대했대 가서 다 그때 멘션 기대했대
0: 이런 일 서로
1: 리얼리티 리얼한테 담이 진동이 좀 나서도 즉 보고 나서도 굉장히 담이 열었어도 그 사람 기 인터뷰기 그때 대지랑 이날 항상에 그렇게 대대거라
0: 지금 이게 전화도 내 돈이요 말아
1: 돈이요 그럼 해내가 그때 이제 제 돈이 근데 이제 그 취직 담 방 자식서 담이 여러 점례강 이날 기담낭으로 출력 제 뒤 길을 그때 그때 다시 하러 이미 가지게 네 가을에서 근중도 알아라 네 가을에서 그랬을지 네 굉장히 소리에서 그랬을지 근데 저 갔다 오면서 그랬을 가지고
0: 그래서 나 뒤에 매년 전에 지금 내 집 따라서 뒤에 저 너도 지금 천지 소식 따면 상사를
1: 좀 알아봐 드리란 드리 뒤에 미니 집 따라서 드리란 드리 근데 뒤에서 따서 빼미스 보여라는 나랑 항상 얘기랑 그렇게 뒤치우는 거나 다 두가 보지서 마시 거는 두가 보면 디즈메아 딱 뒤져서 나를 거슬러 가서 걸어 천도 뒤에 가모라 근데 뒤에서 두 나고 나서 그런 쥐끼리 방송에 천도 뒤에 되게 되게 되게 되게
0: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1: 어 다디 그런 가서 다 림중 기초 다 메다 이나 메다 방에 시행 되잖아 그런 천도 어디 뒤도 뒤도 천도 어디 뒤여라 디능싱 다 그런 날 두 당부야 당부 때 뒤지는 다 로당 그런 가서 누가부터 샤샤 장스 되게 어 그래 야 님이 차는 되잖아 그런 힘이 그런 두고 그 도가 그럼 뭐 보고 그러는 거지.
0: 근데 남식이 제일 나지. 사규기지.
1: 사규기지 지금 이슬이. 지금 사규기지 지금 이슬이. 단이 사법 토세지.
0: 다들
1: 다 어제 뒤 향 레뷰 넘는 이날에 사법 토사들을 이야기했어도 다 어느 정도 즉 정수 들여는 거 이해서나 그게 다 정수 야 토사도 사자 토사도 마사 뒤받아서 이날에 하람마서 그때 그일 해봐 잠하는 죽이래. 뒤 천다고 그런 죽이야 그러는.
0: 아.
1: 당연히 뭐 인터티 가서 좀 레가나 회사 되어마 tamilima mi lota xin de nisi de nzi xin de sen nisi mi zamba na go duwa le
0: right
1: tamilima ta ti zamba de kengi na ngarang ge kamo xin xi zu zu de xiu ma su ri xin ne na zamba sa de le ta ri xin zu de ri ge zamba ge ta ji ge ro ru da le chu ma nem ju gu ge su su go ta ji ti de cha ba de ni de mi xi ji ki su ta sa mi ri xin ne na zamba sa de ki zhe ri xin ne na zamba sa ki ke ji ka yi da sa ji ta ne sa sa se lung de le ti ta xian ni de le ta ne su ni mi xi xi de ne 왜 사람 계속 요 탁자랑 계속 했다 그러게.
0: 부탁다.
2: 오갈라지 투서 싱요르 튠지 대단의 리미제 자자 샤다인비 싱요르 튠지제 마웅라 나르위 외동된비 람부시 되비 신휴 다버 냠마뇨 콘케레와다르 뒤다다 베종니 튠비 싱조비 튠지 마웅부시라 在亲自学比阿觉投资月了第一位工人内将行主比全自配置动机盲片戏剧将日本等日本八端能月生意主播能把第零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阿当一举比虚浪协比来进囊欧干主能力呢行比七里娘里康格银库瓦欧干拉丁丁学的空格娘里康当第一全自 향 하피 내나 잠비고니 카다 시기여비 제제 민티디 심바 가스샤
0: 그래서 단다 정말 저랑 연남래 가는데 주제 에너지 컨트롤 송송하네 다 용법 위원은 네 먼저 자장로 팬버리스 봐 계속 겨울하는 나는 미길 가네 겨울하는
1: 근데
0: 선나 디제 디제 단다 저랑 연남래 가서 주제 아직 너무 저랑 다다로 근데 내가
1: 미 담고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근데 전 준지로 봐 내가 팀 맞춘디 총총총 말이 님기 접시 가서 다 대게리 돈에 근데 좋습니다 그때 님미 담고 누구를 제출했을 때 님미 계좌 들으시냐 담보고 가라는 거는 게 내가 지티 있는 담보 더 있으면 님명도 믿으시네 심자 지금에 남녀 대선하는 삼루당 제대는 저서 같이 삼루 당시에 폐기하러 증을 전에 폐기 증을 깔래 가고 내리 증을 다 꼬마 다 가서 그래 연구 정신은 연구 증을 다 이해해 가라 그래서 진짜 쓰러지 그 근데 저 지금 하는 게 지금 생각들이 좀 되네 나랑 게 다 지켜서 지세스나 근데 또 못 받지 못한 얘기는 좀 자세서 또 전례를 요라 무슨라 게 저한테 있다가 니들이 내가 지진이 되지고 근데 근데 전화가 요서 지 되잖아요. 어, 계절아 뒤에 뒤에. 그래서 다 내가 선 가이나 딱지 제 잘하신 거 하. 다 경에 내가 되지 맞잖아. 내가 찍 제가 찍잖아. 되게 영향 걸어 모르겠어. 내가 하 다 경에 제가 니 맞지 결혼 됐대. 저 저게 기대 지금 그랬어. 정말 돈에 이거 가이나 되게 지금 길이. 내 선생님이 되게 얘기는 들리는 때 그런 남서라 와라 유저로 가라. 다 티인디스나 티 돈이 있는 때 문장 쓰리는 이네. 소소 저러 가라. 다 티인디스나 망조를 해서 나를 죽나 못 답이 했더니 두까부터 티니 받아라. 내가 쳤던 차이에서 나를 이제다 디나네 간제 어 개발 중심의 멍석이나 그냥 다 지금 신뢰 지가지 있으나리 쓰임이 나는 거지 가서 그래 쓰임시기도 와서 내리에 다 지금 디디게 간제 이제 두서나 와랑 게 대해서 말할 때 뭐 디디게 대해서 지마 유고 디디게 대해서는 어제 나네 때 니디게 지어서 얘기 지금 좋아 지금 디디게 대해서 말할 때 저지
0: 지금 다들 저 냠버를 듣는데 디 직단 내나 잡아도 다 로다 답고 와 냠버 답고 먼저 그대로
1: 다 디고 갈라라 디리 답이에디 소소소 다 먼저 소소소 답 다디디 답 전에디 가서 봐라 다 좀 망보 짓내리 유럽 뒤에디 디네를 소소 텐세 나 휴치 뭐지 잡이라 시동 못나 미드디 이나르 디 마샤 걸게 디카라 무티니란
0: 다나 무르 쓰게는 그제스
1: 어 무르르 제나 갈라 다디 자만 뒹진네 뒹진겹추 예자 다 차글링 예자 등기들 아 틱제 마트 소리네 다야 납경에 주네 두께 봐라 다 건너서 뒤는 내가 김생수수 양 힘내 쳤다는 거. 사실 지금 이 날에 미스스 내가 쳤다는 게 개바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정어리들이 무슨 우리는 배치 뒤에 이날에 다 전방 민들 득세지네 호세나를 항상 다시. 사실 민들아 민들 유스 뜻은. 그 두가 보다 더 더가 되게 전방 비밀도 두디 신다도 내가 그때 항상 그냥 그대로 이날. 그냥 다 뛰는 거랑 같이 그냥 정다들이 이날에 다 강가스 때 강가스에 강이선 대지수 원래 강가스에 대지수 능가 리포트는 전부 강가스에 열어
0: 오 딱딱 딱딱 전부 강가
1: 그진 경진들이 열어 테디 유튜브에 딱 딜렛대 제 강가스 향 레뷰 강가다 제 내놔 잡았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다디 유민 편제가 타오르와
1: 리리리 가라 어 딘데 기리
0: 네 다다 지 저랑 근데 저 어떤 망조 전에 뒤 추두고라 딘데 지금 야 망조를 태가 그냥 지금 태도를 지금 내마다 되는 컨트롤을 지금
1: 남기듯 해봐 들어서는 다디 조카보테다 나보디 바다는 고문식다 모즈 귀 디바락 야 가서 다 보내 띵기 야메 돈네

0: ちゃまりるかんですけど、たてきゃめかんです。ちゃますてて入門をがら。ちんでしんだもこもじてもずくすててね、入門するって。たこ中やかんね、ちゃまとんじゃたが、ちんでてしゃんですね。たて、ひょれ4本でロレるかんのそそ。ちくろさたんやじきた、いなれ。ぜぜ。ぬべや、てんよろけ。たてや、さねけ、けんほらから。てんでてこてる。ちんざんぺじゅだや。てんとちぶよろば。とるとるかな。
1: 다 일이야 차차서나 도시서 종선 차차나라 다 제가라 비트나르 즉 힘내게 되지 하고게 되서 차서 먼저랑 다 두까부 니트 이스나 디지털을 가서 먼저랑 다 두까부 거서는 두까부 화제 차다 두까부 걸고 뭐 니다 뭐지 숨지기여서나 두나보는 거뭐 숨데 뭐지 찍 뭐지 니 뭐 숨 다 찍 근데 숨서 일이지 아 그래 다 단다부터 제가 그 내나 잠을 또 눈이 뒤파 진속에 제시적으로
0: 그래서 내가 다 들은 가서 저는 다 달로 놓아서는 민송 다 레지 그게 이내 마음이 로다르 시직 잘안 해도 바르거든. 네. 그래서 이스나를 다로 좀 정말 신경 쓰고. 아, 그래서 다 뒤뒤 지나는 날 항상 집상도 뒤지르고 지 자야 돼. 맨빌. 다티하 단데 민송은 교육이 되게 저기 참견에 그래. 루디니 제 요리 망보지 그때 요러다가 강구 되셨는데 다 가서 가서 가게 되게 말하는 나 쓰는 동네에 때
1: 디렌 가서 가서 디촌 가서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0: sonro shiro shi sarwa shiro shi tiri ro shi ha tsu ko chen ta ne ju ku de ma le sa shi ge ti ta ne su ka sa ka le ro za ba de nyue ye se ya kong ja ti chi
1: ane lo da ge ta da ji zan be ge tuan za ji gor ba
0: ri ri ri
1: di da pa tin zo ge tse shi ni ya ji ha ba ra ji gu ge ya ji chong la su ya ji ha ba ro de de la ro
0: ta ka la ro ni ka sa ko re za ba ni la ye ni ta ma ji le ge ka yi sa so ta tang bo so su tse ba mi de gu ni 야마나 망고시 서차에 살아체
1: 도배
0: 아니 에 다디 잡아 소예 준비라
1: 디
0: 소소 처바 미디 그 찍 망고 증을 서차 그 서차서나 잡아 지금은 다 닌게 남았어 그라 좋아래 닌이 뒤에서는 랑게 내리 미 제주에 찍 녀가리 이나리 디 저디 바시래서 자지 되네 다치 연기 기록에 어 사람이 있어 총털 연기 기록에 다 그런 띡지 띡지 가서 망고라 하면 그런 가서 그래 띡지 띡지 소원 되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시도해 수요 자성은 또 삼바 까뿐이는 마고 기상 충중다 아직 이제 이수나 양고 삼바 뉴에 디도 하수 종예이나 다이나 대수 더네 양도에 디 휴치에 지다 디지 삼바 나고는 진내 믹사 하마고 하지 미망고 지게
1: 또
0: 길리길리 강제 디지 삼바 나고 종예 요로 쓰겠는데 제 가서 갈아 다시 캬베로네 다스가다님 건들 이날을 마음을 떠야 되는데 뒤돌아 다 갈래길래 단다 등체 한다 짬바 드림 미시 다 나랑게 단다 장 짬바 드림 미시 밑에 이날을 다 한다 두고 신아 다 지금 럽다 그런 다 딜리당 이거라 맞아 럽다 니르체 시릭스 얘기 신아 좀 달다 다 티체는 시구로 짬바 찍어 매를 닌닌기 텐세 사바티지 데미트웨 밑에 믹스이잖아 단을 소소 두고 득체 럽다 땅 디지 락사다스 장 티존나 시구로 두고 디 랑종디 쿠기 또 같이면 되는 요래 담으래 요라 대수제 양니지 젠 지마 맞아디 납치 지기지기 납치기 지기 납치기 잖아 돼 하 긴지세 돼
1: 하
0: 무티니
1: 제 말로
0: 제 말로 하는
1: 거지
0: 하 딘데 젠 예스
1: 그림이지
0: 뒤 같이
1: 다들 마음을 사실
0: 살라 레르지
1: 나세
2: 레진디 상괴바다 존디 흉킨 체링 된접 년전다 잡아디소 흉킨 로장 히럽 셰셰 친괴 남킨 퍼부 된저 라지리 다 좀 마치지.
3: 두서 산주르.
4: 두서 산주르.
5: 생겨나 봐서 공감송. 향라 로도니 두서 산주르 년주 효지연. 랑종제 로터 로소시 매전 대자 도담 책이 라더시니 나와 니 송유. 랑종서 나윈족 좀 마와동. 대근 님바 마와소제 최초라 명리. 도담 책인 데노 로단 조사동 로소비 메존 덴자 도담 테 덴비 카사시바 마제 메존 덴자 도담 제 셰보 릭든 카사즈니 도담 셰케 메바동 도담 세보 셰무토비 네든 타주 셰바레 초민겐 코로아동 초민 론슈 셰케바 조든드 셰비 니동 닉자루르

Pocha mepar tari hiu-hiu to yu ni goja shibi. Sakhang to cho-cho pang-pang ka dra yi khenpi kaptir. Chonsang ka njalba tang temo nam sakhang ka go tang. Chamar rangcho yendo rupshung. Dodo angi penchu ye yi na chung ti pa kong to mchu bantong ni. Zadu nakpo chan lang ra. Sharo nakpo zen lang kong ra hi sheni. Kyoma deng ki penchu ye yi ndo ni lang. Na chung ti kya yang mama war anga la ngonga mepar tari no na yang anga na ngomi anga re. Kwe bamo ni kumpa na techin re ri ke kong na yang nzog re re te donpi nzog chungi chungi yo la. Kwe panzi shi na yako yin yang parko che topa ma se. Nzog re ri kungo ni tujuk zema pangpa na kumpa jayi na ke zito kechang yin na yang kyo top. Kwe na yin yang ranyi Gesa zhungli achin horche padur angan thiruk truba ngun hi labatang. Man namchang koi zalan jikdi dujund kola angan hi mbepi angan thiruk mungti na zangmung ngayman kanyung rung kolan jorsung. Tiani angi bamo changkun hi shiti nzug ka rizik kakak chayin to tari koja shiginpi ka nachung ti barcha jik shibatang nachung ti tayu keni kya ti tango yang jamali mtsu chitwetun hong. Mucho wo chelir soya tema thato la yang rishu. Angi he yinpik na chung te la lar yang parja ki shidra yopik me la. Drama le mahik sakhan to chong hing. Luzu khor tam shiba ta nyam to pudung ki angi muzung la tabde. Anga ranhyu chi shichin ga shi. Mati ka ni oman peme hong ki shenri zu chi zon mani yi ruk te ndoy yin to. Na chung te kienwo to tsir te mucho ching goto ni chong deng shi te kasung kiame to chur. Tini mtsu shila jeba tang anga tang penchu nam luna tsuma kye yin randa la juk ting gajong kanta ni bankar topi mati yi kyu. Di tsu chi ma kyami di kongo na raba kienbo kota nga hi jiyo ba tang. Lu su rila mamu tsidu kien hi kyanghen tu chun yu bayi halam chunga joto ki lu yin nyambik nawa hi dir. Anga jugyo to lapa tamo zhani jokin rinpo ke la che chi na chung te shir tang. Jin shingo zang hi me sa ni to darin ra hi pendu me. Ngo me hi darin cha wa la hi sanbi k tuan hi yuan yin yin. Da la na chung tir nruji hi yu. Ki yi hi ba na mati shimuk zang ya mata war. Sha cha dengkor ja ba ti shi chung demi muk ba re nga tse pung gen na yu yu la. Shi chung cha yi su du me. Che se me shi am duk zu jin ka shan ru ma na man duan bar san daru juk duan ke hi yin. Ba yu na na chung cho na cho zan yu na ge bo ka na cho. Ki yi ser ni. Dajiren tsuntsuk patayang mebar gomba rereyen pyote song. Tene anga ka randa jugyor tang nyamto kienwo ni dujuk zema chu lato langti gebo te leta, keza, subar, gatsik, sanara, sangni kila tete sarang tsuse mpambata. Nga anga ka zema ka kani hindi kyujang yang tasame gila. Gebo te lute gyutam shibatang ila ka pudung te mugtang denpi langhen che naya kegin zema nam Pukula chiti kyaach ribu dena noin ranso gu zema zonghi kibataan pudungli zema som tujikto angi kdona teni panshu. Angi jema njetangchi kenchal tunjekab bamo nichi zema nyi zonyang zema hik tekar donkula nzeshu ngo chansu ngang zotam shichan zema ti koi nahyo sheka kyeshu. Kola ngulang hi shungte ila ki tsa lan lan tu churpi ka nahyo ka padang nyur tu njelang hi te penchu kor ye te chini shilo. Gebu ti chan hapcha drachan kwa hi jamni shimu zanyan matawar ngar yin tu ka nusho la te ni bankar salan zu yin tu song. Gebu ti donka hi ka pajal la gaji shampuwa ki yin kyo kienpo hi kundala lip. Yena yang gebo di gomba geda la ya putza yang mtong war kyungyu la pyu ni kyuyu panrang lan kyondunga shinipo. Na chung di nitsul yong mulam tu zungyi xewa gigin tona yang sen lan dana mulam yena ngoma yin, mulam yena mulam da muntu tu murun yugu nyampi kikabtir gebo di korang narung kitu chir. Na cho je pabong hi kizala ya di genchung di tuyen tu ngayi kyudruba la yang parche shungsung hi jitung doji lhume la yugba na Kusumir tanjaasir yujuk xaadataan lungku dhali trangul kyaayang mebar chur. Naachung ti sen la gebon di ti na xaar ngangmi chan nanjur pa ki yinayang. Duyungu to zahyuk chetum paapi ka truto chigre. Alala, di rung ka malam da yitzan pala aang. Mare,
나힝 로롱 쉬츠르티 추스마 툴라 율루라 띠난데다 하람 덩이 녀스기 기 고랍시 예바 야르란티 카니 키힌 데케 메버 아클라 아클라 아클라 히피힝 랑크 라토라 혀취 잡나 차라락 전화시 쇼데니 나중데 게보 근데 준데 동게 살아지와 제긴 샤 가만잖네 게보테네 도쿠치 리모티긴 장고체양 메버 유소 여장 고디 니만 놀라이 다카로 히 혀릭 파라 케케 진 파충보다 만나 그 세리지 논전 부미케 혀리 요라니까 게보티 파라 히다기 고양데들송 제만 코와 둥을 잔초로 히당 체만 마답 랑시레 느리 시큐 마진 부미지 히당 큐이 샤차 눌라뒤 히바타 나충 데르니 쳇지 소샤반 큐송 에레 데만나 쳇 게보 샤달와 히케 케니 카부트 로든 께스 나충 딘데네 게보 추토이파 히레 다키 안간 테룰라 쿄네 로나 네퍼토 코랑 라마라 땡그 이나야 추톰디 다크 소머샵자 다크 문라케스르 힌드와 짱야 미지 라티나 할람 코랑 룽캄 바히니스 달람 끼짱 추토반디 긴랑 그냥티 시유 금토아터 퇴바 살라 답티 샨설 게보티 하자히 전니 야르란틴 직케 반디 탑슈라 뛰담 몸이 양체리 다 송히 다 취시든 로알라 바키 마지 이히바타 카와라토 토데 칸노쇼라데니 송어 나중데 센라 고투다나 룬캄피 샤슈 탐키 옌다 문라세위 코랑 그 라마테나 콘라 툭초르 뉴무루 냠니 시비 끼담 주철도 얀친나 첸주 첼라 연두 멕시코 소샵기 메테 르무냐 만드와 히 닉데 나오나 요담 히 지바다 게보테 로버토 카슈르 코니 시바 칸킨데 께서 최지 멍 마지양 양천지 게임에 나 난절 샤다와 힐란 쳔나 최지 멍라 치축타람 야나 장축타르세나야 달라 께션 히 방카르치 남키 근다와타 롱터체 까람 참올라 띵디 나와 샤사데 샤리 샤탈리 여바데 라우리 다 추랑 송히 세견도 롱세부 유바 달 대마니 또 문통어르추 나중데 강절 계획되니 기니장 게보티 기마추 나중에 대령 난조 주톤데 다크 자이 라마라 꼬마토난 직된더니 랑크 잔솔이 사비 그 향코 로모토 바마세 랑크 소촌데야 난히 야라 유니유비 기초야 난조 주토바디 기니에 그윤한테 주토바디 기테니 손 신인 녀마 제혈치 뒤소 나중에 마르 괌발라 리브힌 그때 가릭 제다 메 잔소근 란톤 로그이찬 다키 코니 짜진히 켈럽 자이미 갑티르 콜람체 코로니 긴리 렘발라 앙 히빅 게다히 드라쇼 나중테 카야르 코니 따디 응니 테 가릭 제다 메 잔소근 란라 짜튼 로무 그버 난조 트톱티 콜라 코로르체 도 파본 히크 짜나 조카 사인두 데니 코 죽데 소니 샨차데 시크 게보테 야란 로요트 쳬치 란다 옌트가 데나 니 큐셰발라 파르케 문중함 히바탕 데니 니 쳬치 소셰바 마르바 에리 기소 나중데 무중 코참 시니 알라 로사 그 친창다 니니들 미비 간란로 남베 쳬치 담벨라 쳬토 마쇼 쇼나 군주스 쳬체위 그 마테 마샤 샤나 자그 롱스 세야테 마테삼 니티나 쳬쳬 다축 덤보히 그 소샤나 샤야 지다 데메 쳬치 나샤니 께시 기발라 게보 할리반 토니 쳬지 다샤나 문데나 라야 안안 테루라 제초 머히크 쳬쳬네 눈이라 라리비 달라 기탑 께요 긴케마 토와다 무심시 게보티 아치 난디 니바 긴디 사발라 히마데 라나휴 나퉁티 공휴 제터 닌창 콩 기마큐 루나 히비크 살레카 나퉁 토자데 살란젤 게보 데셔로니 나퉁데라 마르투키 신지 긴리 두뇨히리아 히소 나퉁데 마르투 토안 랑세 기스니 응아르겐토 게보티 기니 겐유니 응아시니 효온데바 주티송 나퉁데 게본데 랑카 파율 로 코믹 쇼슨 로알라 토관라메 은장 게보티 다젤 메버 로인바데 티나 할람 준센티 미히바단송 데니 코니카 투장 히비가 탕 데데 ngō jiāngērī yōpa hītulī. Gēbō tāng yūng tō chitrung tūshī nī yūhīng rōm nī jōtū jī lāng tī shēkā nāchūng lāng shēm. Nāchūng tāng kien trā pī pāng ngī sō rāng hiām jī nyān nī mār tū tī sūyīng lāng tā jī tūn chō yā mā lā pār kā lā tā.
gebüch

0: 니지 토기 즈로 히히 하하하 남조 녀바티게 하차 드라자코와 히 잡기 멜란양도 멜란양도 오니지 멜람 띵소리 예나양이 단토 라미크 군도니 득바키 빌린 능이 득슈탄 쳇자 두이크 왕칸메 쳇지 덴신치 덴리 단장 요문이 히송바탄고 나구 셰임비 럼볼라즈니 시 드라잘 할름 수이나양 기레 니레 미히게메 제발도 로아 득슈나는 쳇나 디레 니티나 낭생진 토절다 실류치 다절니 송제 시토나 나오닌 렌다 절장 니가 희송행 지중 마히바르 바나도 파니 코르점 시바다 님토 잡후거 랭을라 샤자티빈나 까다히 잡바다 나뉘요 너겐토 덴티니 지중도 유디 샤나 자도 롱고점 희송노 나뉘치 자도 샤바르니 탈둘이겐토 뚫기 도시 그때도 탑출룩디 메이 주히 지니 감극되 데니 샤자트용기도 파라히 소마당 도시리 주비금마디 콘상 끈들랑 코르티 카법든젤 롬보 할리니 카당힌 묵기르 나뉴진데 실리제 자절다 난생진 터절라디니 자도코티 도미즈바탐 소미 도탄 핀순 예심 리스죽디 파다순이 도민데 언제트주바레 길롬블라 류시낭 니체 잘라바나 마치 시간에 뜨무 그녀이나 양 토마르 뜨무 빵그 데니 나로 자 오마니 존데 잔디 남 탄기 트로티 류용지 잘람 걸살레 동항이르 통 시로 잔웅곰 잔웅곰비 그냥나 휴 제모양 잔웅곰 히 소마타 탑기양 콜슝 데니 콩겐윤 니치 잡아 수행 간통기 나뉘치 룸범치 폰라 바르짱레 시니 쳇치 샤르 켄토 자미 르종크 윤테 토발라 뒤 르보 무그송테 룸범 힌돈데 띵토 쯧중시드 쭈니 자람 제츠치 마친제 년데니 종테 쿨린 자마 나뉘시티 룸볼라 쯧직도 드라포 리치 윤텔라 단토크 니야 듄라 뜨무 뜨니 룸범 돔돈리 살아 팅 가만 님 던춘 초니 코라야 나뉴 옌토 곤탈라 띠니 드바 찌키톤 제토
1: 옌라 띠가 로소 고동지기

하원저 졸라로 켄저 도링 추도 이다 셰가 최지 뒤츠 로스 돌나 뒤츠 지장 천이 정든도스 하원저 졸라로 켄저 야쿠르당아 뒤츠 초즈이스 동안에 나나 미홍이 니바 켄보힌 하원저 로마츠 뒤츠라 정통 켄보시 하원저 로벤치 다버 로마나라 뒤츠 타다라 긴즈 셰그비크 로데낭이 뒤츠네 뒤니메도 아초당 런트 지스바인 하운드리 미스르비 글로마라 트리비크 로톤 담보나 뒤츠 도담 직거리는 가스 나츠이 뒤츠라 담시 마히체 뒤츠 가만 기운 돌아도 동스 뒤츠는 나츠이 그때도 인조한 중 미스 장 긴즈 마시지 윤치 뉴트 트스 하운드리 로마 남치 뒤준 진 소아다 로종 그트도 리큐란 통신 현투시 리큐티비 그멍다 사무시디 히나 키통이 그 뒤츠나라 된다 가망 히 루드인 바마세 시당 그멀이 드바 장 히장 인구 하운드리 로마카 뒤스 긴전 시급이 데누데 라린 터티 뒤스 데미토 추지스 토마스 하운드리 로마츠 예톤 덴디 젠서 히예데 뒤스 랑데나 덴메데나야 뒤스 단전켄라 나츠 뒤스라 덴닝키 슈퍼르 시초 이나야 덴나 나츠 뒤스라 단전 간다 시발라 라리 Tuyen-chong-kien-re-re-na-du-chue-la-kalo-yung-kien-kien-ta-ta-yen-de. Ko-tsu-du-chue-na-li-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送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쇼 주인 태행디 선교로 기난된 조보니
2: 시진핑키 급자드 십주비에 중국 칠도 난진 선교로 시진진 난회 골탄
1: 지접수지 시진핑키 개용 최딘다 대당 소진토 난회 송시에 개진라 렌제 침부 중회 고로
2: 리창 급자드 십주비에 중국 칠도 난진 선교기 구수 제고로 슈바마세 주주 송시에 난회 고로
1: 후세 작제비 수디 어렵기 리어디 개진 남당 소 믹빈라 제구 제바 인시 제바다 소디 어렵기 주지 제베 냠제 마기 후사 작제기 춘진 크이라 제구 팅 주장 제베 고르소인
2: 샴르팅디 선주르기 남튼 십제 남선저난
1: 디가리구네 베베 니츠 다와 주베 체 주신인 계급 제 주시 시진핑 키 급자다 십주베 중국 치동 낭진 총소기 총대대 광주 총대라 된제 천이 진나와레 시진핑 키 광주 총대 녀대 롱어 된주이 린 중국당 지계기 총돈 조문라 구디동회태 누부케진 둔비체대 중국 추세토베 지조고의 갸기동었다. 고인남배 점림변조족준라 구디동회 레디 뉴댄식도 교류교. 뒤법사르배워 중국 점림계급하다 락당제대 뒤문토 총망 총돈 직수 송경다. 고라시비 툴리에제다다 고주제다 댄병아 샤동토교로 개내치바. 계지변조 뇨종기 니배 냠레기 파르동.

0: 개용키 듄체토 내주 균형토 유제 제바시 민가르 정시 킬레 납절 하삼 칭양토 시초 유바타 지슈 괴동타 비이 친부종다라 치반해 AI 닝립 슈규 치베파르 사지 내닝 칭양키 지슈 기니체 제디 정시 튼레 기캄 종류로 차바르 제디 사세르 토강토 지슈 토사 되시규 칭양 총계르 폐계타 유르주 운영행강키 주린 选파 정수동키 ngancu chirdong ta nangjin tuge yongpa de zone to gu di dong ju hin chirdong ni tukim chige to chung ju gu di shu chi dong ju ti yin ba ta nangjin ni xiep xu yu che ta ning lip xir kha ji che so du ju ji su jun le ri ta bi yip jong dar ta cheng xi le nun le ri gi na ba sar bi che ba so me ju ji tun le nangjin che ju di yin ba ta zin nu ji le che ti ring nu tun le ji zhe da shi bu ya ji dong ju hin xie ju ba shi
1: Namo Chödingi Yangdang Ndineto Tuyra Pigurgin Dogja Ndineto Tandal Hingyani Senshimu Dini Duyang Lundini Hun Puyge Tinnamki Sengyuri Nyamdra Lizeshi
2: Digali Gunan Bebe Ningsu Yemen Khosai Chakjegi Tse Jubshin Nin Rikzo Te Delam Puti Pechu Che De Sodi Arabki Gesa Riyad De Gebu Hala De Geji Namdang La Jagui Che Bamase Nela Pigbe Gwane Pudi mikbin la po yu ji ju yu. Huza chakjia ki tandu di lam pudi sum pechu xe di sodi arab ki zuri xe pe nyam zhi maa ki yemen sa gong ki sanay nyi ki maa du mikbin la jagu xe pe minna por jen chi me sui pa maa se langur maang bur do gyun po yu. Yemen huza chakjia ki nyin te gong mur tandu di sin pe chuzu ni shu zub xe yin nang sodi arab ki zuri xe pe nyam zhi maa ki yemen huza chakjia ki chun zin ku la ka gu da 부대기 제구 땡십주 신이 쳐봤다. 제구 동유나 예멘기 계서 사나다. 타이 증아디소 사정망 부츠 유지 주유. 고세 자제기 예멘기 튜브 다와구베 체 숨인 지도도 치마네 숨 소데 어렵기 예멘 고세 자제기 춘진크라 가고다. 부대기 제구 제제대 땡 니동 숨게 니슈 저숨 신 유지 주유. 제주신인 냠제 계도기 총지 진저 바 쉔베 Nyamzhi gezo ki yemen ne dun ki mikse ponye shuklea kanki le dun basik le zhu top yu ji ju yu. Le dun bati nidong nishu zibshi lo ne sung huzai chakjie ki gangyar che bata mingar rengim tu lo de nangmi da nyamzom chung yu. Mingay para nyamzhi gezo ki le dun bat dun ju tunji tandung huzai chakjie ki gangyar che yu.
0: Digile kune biwe ne zu. Singapore to do ta to ge le tun to dam chu ki ci chu shi nin ki gong bo ro ji ba xing na Singapore to to ge che bie tu gang lu bie chu xin ni ho ma zi cu ga yun he zu ge kang yi mie mie xin bie ngue bie zi gu po yu ba ta tie chu ji chu xin ji le mie ban tie tim yu ba shi chu xin ni bu nan ki mi chang ma de jia yin ba shi
2: de ge le gu ne bie bie ni zu er ye nge zu su le bu ci chu shi nin kyeb zha che bie cheng xi le ngun ba ra nu ju jing gong pa ra ba so ji ju jin ji gu di tie bie 어디 다워구베 제주베 진공 된다 퇴충불에 계자숨다 정중 된파르유 님들이 겹다 제베 응으루 팀대쇼르베 정시 응바레 개봤다 톰레 어디 계제 님지 접소 오윤해 강키 다워디 던주도 라리안 계가보르베 응바 치르단유 정시 겹다 제베지 어디 근의기 진공 된장기 뒤제 응소기 진공 마루 침봤다 두가 로주 기본기 용법 중재다 아고르기 된다 정말 응세 투비 파르유 바레
0: 디글레 군에 비원네 추 자르비안 망초기 체 주신님께 고모 토쿄로 예배 자르비안 도자르투 어리 중처 침목항 예점토 도좀 제네 니투튼베 자르비안 도자르투 어리마기 멍미 총성기 표미지를 촉좀 제신 코모세베 토보 예배 규실 괴담당와 마세 니처 예배 자르비안 어리 냠제 막투 난종라 모구 제바시
2: 세계 넘버 2 공세선 교류 연준 쇼게 바상함나 다른 지원도인 리젠겐 고르난겐 덴젠잠 벨라다 삼덴 뱀라레
3: 미미 다치키 난주 라바르 추기지
4: 미미 부치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3: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4: 차도 유비 지주이 무치 이슈스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르미 저완니 ngenji dende yangchen shiki
3: so chu kang shiki yu ki minan gyeong wa chi
4: mi ji ka ki kyung ji ya ge da tu mong gu bi ni zhong hua mi ji ki suo zhe ne sa da du xiu ne sa Johannes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Sengli yegun kamsa, xiamla zemling ki tirin khasan xibi li zin shugu yin, ting di li zin ki nang tun zu ni.
1: Xi Jinping ki, bo zi wan ni zung tong tang, chui mui nang wai gor tang.
5: Xi Jinping ki, do ki bu zhang chui so ki, zhu xi tang, jie zum nang wai goro.
1: Zhao le ji ki, kan so soro, bo zi wan ni zung tong tang, tor ki bu zhang chui so ki, zhu xi tang, jian che nang wai gor.
5: Zhong ku tang, Europe ki, rog de ngine tang, nyam le ki, za wai gong xi, ta kyung qi gui xibi goro.
1: 中国谈一直要预美给克帕斯克则团之话军进谈台北东归西北国中国比大从所土给冲着了各自清不特别国所行下面了听提李森克南团西部之南三热那今天就被其中宋宁给记住给克比主席习近平克毕竟没嘛错刚节目了中国的给团层次是撇撇不是晚的总统包括谈准备能源 계급님이 중부와르기 자로디 도지 팔람다라 우이 침침도 초고 초니부 빈준 딘리 로교르 집에 용세 럼부디 로라 딘부르니니 뒤럽사베 중국타 보서원의 제와 콩비기 럼부토 규티 점리키 콩비타 야르튼지도 도부쇼리 기부 규시송유 시진핑키 북삼 직튼 중는 신의 조세 럼부튼투 디루니 중국 공천당 운인해 롱갸타 조명아 코르베 로인라

0: 年冬日是这样的，有人拿着去中国的学区充电，动漫用用去害怕，阿国同学了，直接给就给送信用时。现在当晚别去中国国内，中国落单了，有人拿着了，有个同学了，家长可追这个用时。其实学区充电塔，我所充电体，出去出国能注册，叫你去去充电，同样没别这些，我在特别冲突中间用时。
1: 동마용용키헤파중코르유바타케보여럽르저키유바테니중고타여럽바르키송트윈남바응외티히바시중고도놈롭진비진기지롭스롭링키중래강신랑도메스테네인비기겐라흐먼타레로와르롭튼롬의익사리지리대듄지주지린치신유 공기 사르그바 롭링키 토수당부 섬진도 진리 디낭 주시 시진핑키 니도니 싹숨로로 롭더티 에시아 유메 치중 로마르 낭비에 칠렌 팀드 셰유 주시 시진핑라 친이 증지 칠렌 조아니 니에 미지 낭기 외동 초에 퇴급식이 주시 시진핑키 칠렌리에 중국니 퇴남야 니에 담가 당부티 인비에 이시 댐부 중시 주요버시 니도니 싹숨로로 주시 시진핑기 중국 도농롭진 비진기 에시아 유메 지중 로마라 틸렌징낭니에 공소로 중국타 에시아 유메 계급기 제외 피기라 군디 동지 리기 티베시와 비교비에 규제 나와시 주시 시진핑기 중국타 에시아 유메 계급와 리주 제와타 자조 서바 레완 직튼제 인비에 중국타 에시아 유메 계급바르기 저튼 제와디 미름네 미르바라 북삼탄 라제 댐비에 슈노남기 윤진탄 다르비 야부 동괴시 년수낭휴 주시 시진핑라 친이 징켄기 제시 200년 급디 러그맨니 롭더디 봄람바시시 러그맨기 에시에 유메 지종 로맹원의 주나 니도니 자숨 로니 디기 댐비 로식시 로티니 규지 남지 님준기 최고드니 로추 코르베 로식시라 만주 롭더 중니 로딘주 코르베 로식시 상미 계지롭스 냠리기 미게라토비 피케지 고급 통유지 주바시 라흐먼 중국 롭존 제발 용외 고급디 중국타 도르미시덴키 뉴규 냠리 중시와키 냠제 롭디 남탄리 중화시시 라흐먼기 치딘 지신토 급디디 롭제낭 이시 유메 치중 로마 니제 학삼유 공조 라라니 중국 직내라 초내 용화시기 못하 라라니 중국 빈조 피케지 순수 진보 통내 용화시시 上面念头做不念各种方面批的主席习近平来听一提别三路口啊谁去去民人话了老后门堂六周说了主席习近平给陈年做了主席习近平给陈年囊看着你中国堂一些玉米科技这位帮不堂偏不投偏人了下官图组织一天堂举杯起见谁
2: 建筑中国党一些外面结合的杂作下下南胡塔兄弟他可以冷冰冰都特别懂他中国等局他一些外面等局也不惧怕杂作及破年他娘们也及这三也不及不及及的特别特色及中国党一些外面两万集团做过对及人也及列给比局热话越级送不及各体对主席习近平来听一整天一些外面其中罗马忙不及他的母体中国党一些外面娘们能修行于不及 라라
1: 女军娘们给特色唐布罗比特七星月不谈，拉拉你变出从天中来提醒月不七星，拉赫们给本站不团结，落不着点点给跟些的，落不是娘们给特色唐布罗学不是。罗松人一些外贸谈阶级简单的用语，其中罗马卡级中国都能落不进，毕竟都用语。
2: 罗马萨巴苏林西，罗赫门基工作业绩六十六年期，投资党部总监督这个月。空气，你也空手了，天天难亏别，等于选对月。空手了，主席习近平期，按照统计地理，同期能落他。罗马措，中国的六种制度用完呢，南海洋大级级别，过了选对月级绝不行。罗赫门基。
1: 一些外面结合谈的女婿越过偏见东西越不谈，听着不见永久的火大提醒语。中国人民接下的新巴拉电影，忙做举目去，拥有了作为比赛投入新巴，做了多巴中学。中国谈人民的七八天，俺做了偏见的国格的，人也给拉多谈不了进去了，若然七八马赛，特别讲俺做了杂技偏见的推最多越级绝不行。罗和门去。 아니 규지 남지 염증기 최고 편파 토끼 지주 놈아 지도 망부 최기 지인 안주 균제 매바라

我们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国家的
다른 거기 파마여도 시 조신 것이나 파마여도가 뉴여들라 정도 담배 몬스히 파마여 그 뉴여라 정도 담배디 히사디 뉴여들라 롱건주니다 어 정디기도 담배디기 거기라 처시지 근데 이 경다 도지나 뉴여다 아 모차라고 한설다 메리 신저시에 파마여드가 뉴여드라 여슈슈나 한바고로마지 뉴여가리가 아무마지리 다니시우나 모기 파마여가 뚱아도 꾸자몬스히나 야무여시 뉴여드라 농촌원지단나나 유털메토제시 단 뉴여드 농주디 파마여드가 뉴여드라 내로준친 야무마파히 안 뉴여라 여슈슈나 한바고 등레제리든지 이로마지 난주 초안으로 다 친다여드가 뉴욕가 산차라 년주도 뉴욕가 산차라 저거리 라서바시나 뉴욕들라 다 롱가 롱라 이치리가 삼바다 제토 동시신가 단제이나 따로 뉴욕라 롱롱소소가 달수 진히바다 옹힌가 파마여드가 다 뉴욕가 로보카라 전통도 뉴바디히 하군디 뉴욕들라 뚜나 몬스이 꾸자 몬스 동킹가 근데 이제나 다 뉴욕의 문튼니 따로 야저 쉐상카 람던조줄라 고마 야모제 통킹가 뉴욕들라 한바유디도 라브라도 카자주무가오가 뉴욕들라 한바고디 파마여드가 계차히 동티니 자자 몬스이 그신가 뉴욕들라 낭주 정보마 이완나 네로 준친다 야모마 제시 던제 이지나 야모여 힌가 다로 파마여드가 낭주 초안노라 뉴욕들가 롱자 페트비가 뉴바다 용나리 이고 힌가 남주 뉴욕들라 롱그 뉴바다 로도벨레 가달라 파마여가 레조 힌가 뉴욕들가 다 저와 지적 감모 점모여시 다로 뉴욕의 동라 점모이 가여시 대대로 뉴욕 점모 지지라 점모 가시 던지 인도 뉴욕의라 롱롱 소소가 상쇼더 아 샤와 안저치나 뉴욕의 그 롱롱 소소라 이치비 그 삼바다 제야야도 로시싱카 던지 인도 거기 파마유의 그 단난주 뉴욕의라 롱자 프로토비 그 뉴바다 용더 모스 이거싱카 뉴욕의 다 협보들이 그 랑하라 파마여드가 낭주 정보도 지신 대외망와 장구신가 파마여드가 뉴욕여드라 지신 몬스테이지도 낭주 정신이나 뉴욕여드라 대외 이치도 못다모바 전저와지가 뉴바다 제칠 로시신가 단지인디 모게 파마여드가 뉴욕여드라 지신도 낭주 정보 몬스 장와나 Lucien de Tain took a new jet, so soon Italy could go up. China Navado, Luchonjo, Jumoya, the Gola, Naka, New Year, the Mahindon, Jenjaka, Hin, Kaja, Jumogalika, Jun Sinda, Kanjimida, Jehiling Hin.

0: 워거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워 든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헤레레 초마 드라제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자라 라라투소 몬티아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다 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팅 카바스미안레 딘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상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리

야 다셔르 마르소 똘레주 리야 헤마니 슈운조 플라디보 리야 카카리온다리 셰리보 리야 세니비우 케좀송보 리야 세카르보다리 슈운조 엄주 리야 고여라지두 카리아보 제야 셰이나 카레 쫄레주 마야 세니비우 케셀아보 리 야 나자 송다리 셰레보 리야 미마르 나케 체송보 리야 룬좀로데비 마리아 안주 나야 룬좀로지도 산타보 제야 나자 송셰 용지디보 송야 샤셰리카 롱슈로보 나야 따세보자로 렌케주 세야 파미보 고비슈다오 세야 탐슈보 두케 파데두 테야 아와스 슈라 안레보 리야 탐냐보 두케 라소두 오시야 나탈하 슈도 차도오보 미야 노르베볼레케 라다두 세리아 테르슈르 셰동보오보 테야 테르베베 오르딩거르두 리야 텔레메 라마 승신이보 리야 다워 케사르자르보 온두 리야 아지르마랑 케다사보 알라야 아가토미타 도셰구두 미야 텔레오 쇼도 슈라보

야 코레니 어떤 뭐 맞다 말 사카게 쇼는 로지 인고 유카게 쇼는 로지 인고 아바렐라 녀레 고고 다테레 니미 도고 테라 육사자 유토 유토서 다 메르 로부 칼라 투리 투사자 유토 토테라 예미 데파라사 투르 레모 콩고 모토 파유 주자 파유 파메 카리디 틴두 마유 마메 카리디 테 토다 사자 카리디 티 녀타냐바 카리디 티 톰바 마이 런데 요테레 인가 니고 파타 쇼시 라베 코도 라 쿄론 톤 젤론 니케 다 포셰 포모 코도 라 라몬 토 돌로 니케 다 초몬 톤 케 초샤 다 초론 토 창론 니케 다 톰바 마이 런데 뇽 세데 예미 데파라사 티케 토주 메베 클 톤톤 더라바사 솔론 카타마르 탑실라 라데로 La

마사라 서르현 주파소와도 넘버 딘라 치치 세와르 추지바나 마르사베 선트로소와도 루토지바 파파 추보도 세카 개바 핀현 변호도 찬이 지주토비 대연비 산토 사보토현 종아라 소랑간비 코요우 자스마 몬자다나 즈이가 통던로와 마지 다탄 소아체 몬던로와도 포지소와 세비 누파 라소토바 동시 여바제 용게야바리 자스마 농게 자카 가보티 사체 피해샹 깜바세와동 리바 사던로와 파차 산지르제 닌저랑 헹구제바 연소 대던로와 제지 누파 딘예바 초제 자오 농가 트얌 제지 샤슬 인지 토바동 센저라 핀비 누파 디예바리 워마동 다르나 자스마라 농야체와동 누치 토웨 체추 디임베 산토 조마와 누칸 조와셰던 제예 왠종 초제자 렌통 티네 제나 워미 초제자 렌통 체와예 워마 논다 핀성 초베 뜨가르제도 초제 대제젠 도바마지 나조 루팡카 갈제 인정칸 조와셰예 바바르다 지바동 나얀다게 워마톤나 루비 제차라 핀바예바리 젠다 자스마 몽보탐제 논설 몽트라네 샤 자바자바동 차츠르 진디메바소 대통카 니디안양 장세 샹살 모초자 라우차나 마르사마니 티지 히치 토베 토니 부분 네바 마르노다 치 롬베 샤츠 몽본도 예바동 젠드다케 틴치 마베 치 츠카르자 티지 히츠 젠토르 동네 티지 히츠 토베 토니 자웨 네바 네게 제처로 예비 네바 너레지 마르사마니 샤 자바자베 모초 마르나 차치 토베 세지 콘서트 바동 샤 자베 모초자 제나 샤 제조자 로아동 주포 대통라 네비 샤 자베 무추지 사무니 포저와 너바 장신비마 마르제 논다 철 몸본도 예제 니어 가정 예비 가디에 포 너바 신비 미 가디에 포 너바 신비 미 제제 포와도 지마와 코보 쩌른 로아동 제바 보바 제바 나와 조메 로마 소자 니다 텐제예 대워자라 포저 너바 장신비 만남지 마른 쟁구 wazir mchepe ma marna ndalo gongrong ka wama le zujir cheba xe yan xe kati wazir mchepe na mariyong samarang dera manze na pandam tong pabara santo longwa yunji ogawa suja netlan jang se yinda jimba nganjir cha ne tong chashi towa patsa sanjir zhuzawa nini je yebi nipi mar samani norna ma la zuji cha rintong chenpo ye chong ma cungme sarangwa xe mayanbi mar mazir gong rongi je detong netl xidu za guba tong Gungiqa Mimbawang yongna zanna dekhinja sangcha la nyeyne marseji detong la xuchin ngimba mozowe ngelin zagu. Ngacha Mimbatong xiaocil tenbi zacha xiba na ducheji xiba yen. Tacha wa zacha tangratu ngacha Mimbe zacha tong xiaocil tenba woma su detong zacha la zichi juma tong detong jinja zacha guko yebi mna gasa chimbo toji ye. Ngacha Mimbatong xiaocil tenba xibi tenze la ngacha tong xiaozi jiang zang yong mi ba yan nong xie na zacha wa dian jia ji jia kou jie ci yi nian tang zacha wa cuo ji yi zong ge gen chi ji su le ji bi ni ji le wo nga le wo ju lo ni dong jie ji luo nong zacha wa che ji zhu cha ga ge meng du ji zhong tong ni ji xie dong cong ba wang yong na dia le ma wa yan zhu cha dia la mi ba dong dian ba du mi ba xi ding bie zhe bi wo ma wang xiao wo tian zhe jie zhe leng du ji Jia qia liguo cao nga dong, di li qiangwa ye zhe, zuo zhe di la xiao zhe dian

0: 我家垃圾投诉，行月的团子接单呢，里面就自家下单硬币，行月的团子就忙了，我认为活动店比南部行对比，参修大本，娘妈娘，空格里话的，对大大，白牛的团比，行周比团子忙不行了，家亲自学比阿月投进月了，对为工人们来讲，行周比团子配件东西，忙偏细就讲，而不当人把端能月。
1: 生意做不能吧？敌人白将龙城年轻来看，看给龙城家，我当爱就比徐兰西边来接呢。我跟着你们来呢，行比千里两里看个人口啊，我跟拉敌人兄弟，看个两里看当第一天子，向那边那张比过呢，看到谢金月比，接近明天的三八，该是些。
2: 但是，他们看那个两里看的住着，那就，看了起来松松的。
3: 다 영업 위원은 내가 먼저 찾아놓는 편벌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내가 미끼를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겨
0: 섬르당 제 대니를 쳐서 가셔 섬르당 제 우리 폐계로 중을 전에 폐계 중을 깔래 가고 내리 중을다

0: 진짜초두즈자리팅세이도라
1: 세이도라
0: 용초비당주조카르탄님비로통용지조자소
1: 창양다뷰세이도라이切了，抓把米，金把盆。

도바나바초 로그르나 난구이 초이초에 가흉지미 초이 생강 촌벌히비 조저지르히리 히수로도 가나 로그르지의 사변유나 대로 냥이지 동그라미세 대나 생로린지니 딩디다 최치위 닌제딩비에 루이히 토토비신로

0: 제진 촙솜제 셔초 초위 도괴치 트레나 난츠 존이 니캬싱 기텐라 셈고 셰바라 나니 곰싱요 존케 존라 리키 시타뇨
1: 멜로도 샤위 존이 데 마이벌 센나라 파니 라니 제 신나 꾸라 니게 진코 쇼뇨가 난치 셔초 젠 존당 뜬당 데 장니 히자 뒤엄히 존낭데라 난주시 은유
0: 다다 체롱크 툴라 워자동 콜리치위 나완동나 렌키 코스머용니 롱크 존라 히피 킬름들라 쭝잠 세동 잠링 최대한 전속지 배위 힘주 니크기그노 잠링 머리 용자 존보트 전혀 못제지지니 못기글라 생각 예진제 강이 체신 여제 커요
1: 데나 장보다 안기 장히 갈라인데 생각 마치토 니메 반지도 자힘비 멍망피 네당이 나치 삼벌 세나 여비 쿠보다 동을 초고 대다 제케 즈싱아 추미 떠나 캬니 윤제기 당조제지 상시
0: 원종 跟 mambo hila, dougla song jo mebata, dougru ton sesin jem madanwa kala yinde. Kordun mebe dochi mambo hi, ronk ron la kawi limba yin. Ding repje senkang ribi lopun, voro edi yi, senkang detong la tseni tabde hi yayo de. Senkang detong jenje, du nam yin yon lela zun hi, nye kor jim manam zewi jongo yu. Dengda deni lebar drop tom na, ཁྱི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1: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0: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Shiyu kuyuk soje shen teda mayin para roni kikbo yin. Gangza so yin yon ron la canbi comi shetabhi demju yue ge song yue.
1: Rite, mayin me tse xie dang ge rang le me ba ka la yin. Ngan chi yin je tong na lan zi bi o zo xie ju de ya ne rang ge rang la.
0: 人家的相比，人家凶的。对我们心胸一般呢，早晚你读就没把等着干你一点。就弄懂热切之龙的，融个融了心胸这就得应了。你听得了，心康姐碰卡皮皮碰卡眼也给你装美。对呢，隔离一起当。
1: 隔离小娜，隔离孙娜所带的车马，总计帮得最大。
0: 让给让了，人家当下车越难，俺最印尼，俺最印度都比咱们不出动。拍马奔去，俺尼罗卡说下车当下面接相同。
1: 让给让了，俺就人家的弄的，奇迹不出错了那位，俺就第一印度。让给让了，小月马日，隔离一阿些送那入。
0: Ndorna,
1: du derene son, tsoa jidar jizin cheyo, rangse rangla wangwi, senla gocha jini, rongke rongla ninje dong, rongke rongni xiangji xiongun zuru. Senkang chuti la donhang nongdi, senkang chuti jia zawa xibi, detangke rongni dang, detangke xiozu zhungge.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미 따베키 우쿠 호모디 텐제 참심 친구 탈아
1: 탈아 뭐 뒤모사
0: 아 집비오디네 호모님 저거 텐제 뒤모카네 이스 이게
1: 탈아 뭐만에 뒤모사 탈아
0: 말해 이제
1: 뭐네 회사체
0: 아지 따비오디 되수아제
1: 탈아 나 뒤모 니스쪼디 세스 야땅 아라제
0: 뷰 초만디네 이게 뭘 쓰기 중에 여러 네
2: 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까치다바참바
3: 샤로 귀바 송장 초제 마셰장 삐조조다 냥보 마라 조토 마송 제장 샤다진다 냐다
2: 제 가르치고 그래
3: 동산의 자고다
2: 알레 냐오나
3: 하크 도리 인서기 멜롱 와

0: 까매 코르조 라떼나 다 뒤라 밥샤 쇼와
1: 셈림 난다 어찌 그게 칭탈이 그게 되면
2: 따바오 개뇨가 라지체 아르바오 중가 날라치 저규메 배산시야 총계 날라 쇼고 종가치
1: 바오 나 도기 바오 도기제
0: 네 자꾸 쓰긴지 바오

0: 톱제 배정 유린대 교동 부채 토비 피진 로저로 괴딕 동주 인해 송바제 중국 이주 케비 통초제 렌진 배정 이주 케비 통초소 자도 토히견바 잔생제 급 공만 니동 돌나 급딘 림튼토 중화 메리키 통초비 도히 텐조 셰비 조티라 미니 람니제 닝톱동 예안제 닝톱데 제윤 제든 소위 삼추 삼륜 셰바동 윤제 좀바보 의사 대표 모두 송유제 송바제
1: 내가 레코네 네즈 베시 니드 장조 중 당위 레지 겐제 주제 멘조 칠레 개베 초바 땡시네 쳔아 장종제 레처 겐유 휴베 레지 베소버 딱제 시바시 지구추 상하이탕 희안 란조제네 페베 닌감 착자탕 완자 쥐람 중로 조제 카보니 민네 소제 멘조 칠레 개바 닉장니 휴바시 레저 경영 휴배 레지바 체렐하모 난산 좀 먹고바 수보 딱지 시지 총아타 콘렘닝아 소 레지 겐제라 통제 난가도베 샘노 하자 가본도지 손바시 겐공제 존네타 준돈니 준단제 루존소와 소제 네돈의 해네 멘주 체레 케베 더히 휴배 네다 센데시바타 체레탄 튠베고네 맨 돈단라바마세 루존시고바 소제 총고동요바시 레저 경영 휴배 레지바 자덴치 다리닝감 착사탕 완전히 딱지 제반이 칠레 개발 초 맨나와마세 세주티 도나시고베 갈라난정히 송마시 다된 레저 경영 휴배 레지바 숨자하잖라 내다 민주시네 콘조 민주 론지 토히시디 겐공케데당 겐소시요바시 장조종 당위 레지 겐제 주제 주장 흉바 로상 체렌케 몬트 겐걸 협휴 레데 호다 준디 레저 겐용 휴베 레지베 톱자 나초 동주 칸레시네 로든 겐제제 톰난 탐 기나 덴자 나와지 토도 동주 인히 송바시
0: 내가 리콘에 내주베서라 시제 쵸기니 녜동 녜자루르 버랑숑 종제 제급류자 용달 체렌 따초시고 라세 베종 레리 라사 홀링도 비와레 셰고 비유도 따초농 효겐 호마주 닝톱 쳇시지 따츠노 호르다 흉니 릭룹 강톱 쉐이바레 베종 레리 라자 홀링가 로림 솜비 호마 진위 제이 체린시바주 네 로니 제주베 데통라 테카르 헤도 쇼마 마제 데통 그 도히 나루이 잡도 친송 헤 송바레 다리 제 따츠노 카르차 솜주이 타총동 미 직동이 주샤소 남당 유비 뇨르체동 뇨히 뇌흑 년차 소지 테니 로미 주보르 헤게 시바레 베종 레리 라자 홀링 Luiza Lopshue Kongka Zhurin, Jiang Mianji, Dari Jia Hiebjie Ni Dina, Loma Mangkiwa Cegi Lunyue Bi, Lei Qin Loma Zun Mutu Nindar Zobor Yongdar Shibi, Gomxi Yapon Yabi Rewa Yue Jie Sungba Re. Hedo Xiong Wari Gingna, Da Cui Shego De, Zhong Yongja Lopchan Rinchong Ka Loma Dong, Lopchen Ka Gelop, Le Kong Dong Kili, Shaya Cienpa Jijie Leji Lezor Chepa Xia Jinba Re. Beo Rang Xiong Jong Luiza Cienri Kimjuk Soyi Sozhang Xionba, Tang Xiao Gang Ge, Dari Zogo Jekab Je Luiza Dopchi Jekab Junju Tuen Chue Xini, Luiza Dong Lopchi Nyamdi Xiajuru Hyungnyo Jepde, Mangso Je Cienrik Dong Tuenbi Yongda Xiajuru Zhonghi Yenzinsa Kodun Xiajun Yinhye Sumbari.
1: Daga Lekongni Nizui Besi, Loka Chongje Ningda Turab Lokze Jibu Jaksa Tongmate Nyinghe Kong Wusu Pijungu Tsubashi. Sazay Tini Kanma Nyi Nong Lokze Jibu Jaktoba Tang Chabje, Sazay Nongki Lokze Chongje Yongsu Pijutoba Masi, Sazay Pienzu Nyamju Chiji Yubashi. Bodong Langorji Kalowa, Gangzou Ji.
2: Tandi Yi Moji Tendri Jisni Saabdi Tsuji, Tendri Dizui Dasan Yakshi Shadinda Tunduji, Di Denjaya Yakshi Jino, Di Tabdebja Yakshi Jino, Di Mor Dizui Ganglo Damzi Shibji Chituji, Di Tendri Dwa Bisha Tsuswayel Gyuga Chuhidili.
1: ཁྱི Pongchong Chinggo Nuchu Chenze Ceyu Gungsi Ngengowa, Chanchun Hua Yi. Tadai Nga Tso Loka Ningda Turab Lokze Jibo Jaksa Tsokba Ti, Miyu Na, Nuchu Sarpe Langko La Lok Nongga Tisu Rinpo Go Ne Du Mugu Bar, Karma Ningi Nongzu Tu Lokze Jibo Jato Ba Xeyu La. Le Qingyang Hebkyu Chuzi Yado Dangdi, Chongma Tsor Dabde La, Penche Towe Hebkyu Chubju Yinhi, Songba Shi.
0: Ndaga Le Kongne Nizu Besar, Nyewe Lokhe Nong, Lundrup Zongga, Pienbu Benjab Matsubji Lungni, Bezhia Bardong, Sunsang Kazabni, Nyamli Kongka Gondambara, Chendin Sosa Liri Dini, 망초 년장

된다고 아세야 탐세보 두기 포보 어주 니야 쇼여보 쇼미술레보 우리야 쇼게바 드뮤다가 아주 어때야 노보보 마르무메소보 야야 노보보 장퓨탈라 아주 까리야 메마르보 어트순나라보 따야 니게도 조세카라보 다야 샴닝제조 세카라보 다야 我操作是卡拉住大呀卡桑你没动过我来呀

야 코레뇨 타 메바 타바 페 사카게 쇼던 로지 인고 유카게 쇼던 로지 인고 아바레라 녀레 고고 타테레 녀미 도고 테라 육사 자유 토요 토사 타 아멜 로부 칼라 투리 투사 자유 토토 테라 예미 디파라사 투르 레모 콩고 모토 파유 주자 파유 파멘 카리디 틴도 마유 마멘 카리디 테 토토 사야 카리디 티 녀타냐바 카리디 티 톰바 마이 런데 요 테레 인가 니고 포토 쇼시 라베 코도 라 쇼론 톤 제론 녀케 다 포셰 포모 코도 라 라몬 토 돌로 녀케 다 초몬 로케 초샤 다 초론 토 창론 녀케 다 톰바 마이 런데 뇽 세데 예미 디파라사 티케 토주 메베 클라 톤톤 더라바 사 솔론 카 타마르 탑실라 라데로 La

바자 옐리 쇼르다 뒤테레 니미케 동고다 나 이네 세보 소리 사샤 이 소서보 따차 제르보다 솔로나 보 남킨 다 거르 소크 사세 자유 다 제주 야슈 탐비케 나라 바제도 고나 차라 땡아 소노 땅으로 탑시 이 계자 제르보 칼로 이 마탑 다 이냐노 산자발레 사샤 라 탑시 칼로 줄모도 탑시 보이 그 바자 원리 원리 그 로디 미기 뒤테레 니미 동고라 포초비 제바 테라 링게 니보 마사 툴레 투산네 고우 그 리코마다 포쇼 제르 그 샤카텝 데 세모 토피케 아이린 로사메다 야링 아빠 초기 지데 초기 지지데 초 고포 땅와 렌데시 니기 기네 니기 니 고포 땅와 렌데시 니기 똑딱 마진 나츠고 메디아 달라포 세드 솔로 타마 탑시티케 토주 메비케 르톤돈 도다 바서 고포티케 락킹 나타라 탄데 타마 탑시케 라텔로 라알

0: 고 마히 바잔지 좋아해나 야나 태손 남바진지 좋아해나 당한 남진지 좋아해나 승가데 고로 전케 디기 롱고 생고노 마히 바 고 망이니 디바테 디바 잡어 지네 위자다 치근 남바게 차니 디바이나 아 체라 고모 예담 답테 마히 바잔지 좋아 네가 너 태손 당하게 남바 요 말이 어 니바테 초라 고모 예담 메스 예담 메스 디스 치근 남바게 토니 고 태손 남바진지 좋아지 차디요 Then, John Dilla Gam, Dora Gas, and it is Dita Tonigon or Karuji Dangai, Shigibata, or Danga Namajiji, or any Dwaj Chadir. Then it is Zai Chani, Jitsi Bandana, a Tsig Nabaga Chani, Jig Dwa Zamda, Jig Teson Namjiji Dwada, Jig Danga Naji Dwaj, each of you. Dan Dig as a Dwaj Castellan, so Yege Lang Nonata, Hajang Yanjo Giza, Nedejuri, Neded Kari Sabaina, Penanganso Tijinata. А ийг то цанцар гатуг гисайнана юнгэ хабади итог дүн касла чола гомо касе ётамзэлэ чола гомо касе ётамз чосэ йеннамзэлэ чола ган гисамзэлэ тэндэ кичэрэсэ дил ани а нджурманата гала ани гамла собак ани нджидэг джатэ зужэни ани чуанджэвиг набамбоч бешэпонгэ жинэ вэжа чола гор касе ётамзэ як кича дотаблэн чэбайна Not a balance of my inner, Nika the Tama get dancing at the Tango Manichirico, Havadi Shadio, Silati Shadio. Jenichirin, Chola Gorkazi, Yetams and Tando Palang Yabaina, Chola Gorkazi is. Kisan Dutti Yabaina, Tata Chirin, Chola Gomo Katsu, but a Joati, Sabon Singur, Tanda Jaguman. Chose Yenams and Namaginam the Magina, Chose Yens, a Yaparable Drandi, Namat Tata, and Tengur, then Tugur. The latter then Tugur. What Tinjay Bainza? Ani, Pesagan was on the gender retam selena, the chose yenum selena, choke out and draw out of Dignona children, Susselena, the chuselena, the consi and the jig dati, drawing big dana, but draw such a dati, you yenter, on the teaches the Taruna children, Ani, Jidig Jadijini, Ani, could to signal to them, and the Tabitir and Shibankalina, and the Tilagzona was it, the Mugiba Tabitiris. Why? Ten children and also Nibaticiri. Zazegi jirindu. Tate mahi bakishita ka yang chua nambala pecha gana nga ju chi endus chua chi e tons kong ehis te chiri selenda jindan duk selenda sulem duk selenda kana yoda nende ki chiri zina andrubu e dan jaki gu jio dan jaki gu jio dan saki ki suda kange kanda nende ki ta ku chindri se guru Andrew A. in Ianda, Demayan Bagata, Judges Second, and the Shidag Risjubic, Drossajit in Jubic Castle La, Drossajic Diopic Castle La, any to see the Sukjisel, any Kangan Lasso Packet in Dicta, that is Jergim Maris, not just by an any Slan of the Channel Gris. On the Chiris, you get Lanage Castle, and is a Zegavachi. Tendita, Gondi Hibic, Dra, 그 드니 이제 받지로 대서 소마한테 이제 비 콘솔이야 득이 받더니 예지 자리요리 왜 드니 니 받지 치레 있어들 어 이제 비 콘솔도가 니 받지 치레잖아 아니 당아이 된진 이제 봐스 어 네게 당아 해 받지 당아 난지 이제 좋아 많이 봐 좋아가 나만 많이 봐 그 시간 간 거라서다 당아 그건 된지 받지요 당이 된진 이제 봐스 빼나 빼자냐나 까불 감 마부 가 답이 이제 그 시간 간 거 당아 그 좋아 존나 그 찬도와 tā tā mēngi nā shi tā ngā dāngā tā chua nīngā jī yīntāng zōn rā bō chādhiyo rī yīntāng rā bō chādhiyo rī tē rē tē tā mēngi jā kō shi tā ngā ngā sō dāngā chāng bā gā zōn rā bō chī kārbū ān mārbū dā bē tē kā tē tēnī chī chī yā bāi nā tē shi tā ngā rā chī rī zō dī lī kō chua gā zō tē kā tē ngā gā nō nō mārī bī kā sā rā kō chua gā nām chī yīng zōn rā bō chī chāndu gā dē dāngā gā nām chī yīng rā bō chāndu gā rī tā tē zōng gā gō nī tē zōng gā gō nī 태송구 권이 빼자냐나 태송구 된지 이제 봤어야지 그래요. 이제 봐고 콘돌로 태송구 된지 이제 봤어. 태송구 된지 이제 봤어. 이들 빼나 콘 대리 송 예담 냠다. 아 콘 개기기 민남 제다. 근데 가서를 처리세들 공그 좋아가 놓는 태송 난지지 좋아세지 그래. 대가야 또 진다고 말해. 태송 난지지 좋아해나 대답 좋아가 나바고 돈 고 태송대. 아 다 첸 첸로 근도와. 이면 태송 나바고 돈 좋아지비 집아답 지린도와 다 니가서 계속 되니 이제 봐서 해야 돼. 좋아 많이 봐. 아, 코 때를 손 일단 냠세 어디서 롱 생겨 놓는 데 지진데 봐. 들어와. 어이, 디윈디서 된데 그 도바데 세수 유비 가서 나다. 태송세니. 코 개개기 미나 제세니. 어, 또 롱 지르서 생겨 놓는 데 제주 유비 가서라. 대처리 나다. 아, 아니 계속 되니 이제 봐서 해야 이제 봐서. 야, 다 늦어도 지르서 나 지단 가라 좋아다. 만데와 그 태송 장바 그 존나 보지. 시바이나 아니 리근도. 어이. 다트니 고도를 간손데 당아 지히여와 당아 대진 제바세야 너그다 당아 짱짱이 바가 좋아나 만데와 빼나 나라 고르자 니자 강이야나 좋다 치 대링아 상이 난요나 효다 아 야나 스마 예야 롱다 짬바 안지 가루키 아 소다 단데다 바는 저바나 나라 고르자 니자 강이야나 초 세위가스나 너 좋아나 만데와 너 좋아 말와 어 나라 고르자다 요만 니자 대니 그노로 가루지 게나 조세위 디서 당아 짱바 창도 그래 어초 대린가 선이 난요나 효히비가슬라 어초 대린도 선이 된니 가르무는 지 효스 근데 좋아 말해 야나 쓰마 예야로 히비가슬라 예 가르무세야 어 당아래 짬바 안지 가르기 소스 어초 짬바 사지가 안지 선지 된니 그놈을 가르기 파서 히 단니 소스 근데 답이냐 체리세들 고 고온데 히비그 어 당아 난지 지 좋아 그러면 대도 뭐라래 근데 답이 지나 그러 당아 짱바라고 차디요 근데야 아니 이제 봐고 코스야 너기 받던 레지 다 전쟁이 있으면 왜 자단 데가서 가서 내내 지셔야지나 좋아이 나야한다 태송이 나야한다 당아이 나라 좋아다 태송도 당아 태송도 나 펜슨 그 연터 무시 받다 보지 가왕 가자 그 전에 보더니 좀 말이스 어 지인의 지인 좀 받더니 말이스 빼는 간소 코 자리 있나 베리 있어 코 자리 있나 베리 있다 보다 내 지는 처음 봐이나 코 자리 있나 베리 있어 하다 보니 살로고 너는 니 비카슬라스 전쟁 그 좋아서 나 모두 도바데 살로가 살로고 너는 니 비카슬라 다 고치를 다 다 자리도 베리니는 진상에 다 던이노 강이나 하시니 그 로트 니슨 주니 그 도파사비 가 임바 인자 내 답을 치르지나 그 태송스 아 그 태송스 태송 마제 다루 치르나 대답 그 태송데 자리다 베리 던이 그놀 가루 힌다미 그 당아 답 그 태송사기오리 데미티슬 내 답을 치르지나 태송야리라 당아야 안 차리오 인터 답 다 대답 그 태송다 당아 그 인터 때 아니 그 카그놀 파 주니 빼전 예지라 아니 못들 하지는 아로 저 베리이나 자리 연진 나고는 파 깨차긴 나바신 파 늘을 가슬라 아니 대천다 창도 그여지들 그 당아 남바지 이제 좋아라야 이제 놓고 또 좋아라야 차송 바 좋아라야 차송 바 된데 인디를 아니 다수 서드 벤친 근 제비 그 못이 친지 그 놈에 간디 소 여지나 따가 마다 답 좋아다 태송 진지 치진 나자 된지 치버 따진 집이 된지 인비 dendri yaan laa soo bi dhaang, nye bi dhaang nye dhaang nye soo sen soo. Dendri taa, dendri ka dhetsi giri na jaa ye me, ye me ji chepara nye bi ki tsindra boji yin baya zaa, taa nye soo ka risi jaa ba tsumaa dee chere zanaa. Ani nye di gu nolo dhapa na nye baga, nye baga naani, nye baga konsoli dhag rees, nye baga yalak zwaan rabo yin rees, sen soo yore. Dendri taa, nye soo tsumaa dee chere zanaa taa, nganzo nye baga konsoli yaa dhana, ani nye gu ndoos. Nye baga konsoli pa dhana, ani nye gu ndoos yaa dhere. Waya, taa dee chere se dhiri nganzo, ani njidu siyantik ta njibik teni josuji korji ta pijig zonabu ti soyi.
1: Tienju cema mandai tingzin da lobyun cimi shiju jijin da chiji cema jibie longtin da singin cema nan la ga dun xia
2: zhe zhe la san wu mi qi de li cong zhe li xie zhong zi qia ju jin da zhe ki bi yong lou bi zhen de xuan zhe singi bu wei xi su bu
0: de ne de zang da ni ma de qi de shen da de ba len ju ba de de ba len ju ba de ba se yong de le ko nan ra de ma yan na nan ra mang bu ji shou ji ge to la 용문아 옛지기 토들 저 도와 저 뿐와 저 루비게 된 거죠. 왔다 데레지리 저 생각도 더바스겨. 더바스겨. 어 디미드 저 나마라 예취삼. 아, 얘나 예와지 난다 망보지 니사 니지 망보지. 아니 슈마라 얘기 찌기 토들 저 든로. 어 던저게 된데 많이 잡더라. 더바스는 다니다 봐시. 어 디미드 내가 되는 거 저 아 짜들은 제 된 그 근상 공지 그 놈아. 난다 더마른 주비기 치나 쇼지 더바스. 세는 콘터스도 난란다마 이제 비그 취나 쇼티도 더바세야 아니 세도 벤제 그 치데니서 마보 덴지도 더바세는 순요 데이 디스럽고 시당 그 치리만 라자레 마도 내지 마사라보다 데이도 지바나보 차디요 와 더바세는 다 도도케가나 예치 마보지 예기지 토들 아니 저든로 와들이지 감나라 더바세 다들 페이지 가예지게나 베르나 샤왕 나왕 롱음 쯔담 고아타브는 아라다지리노다 단도다발은 좀 많이는 샤와암 세니 양대까지라 안지득 체디자니 샤와암 나와암 롱암 쯔담 고아 대소 소마도 치르잖아 아니 아 이 취스나 뭐누 난랑레 난랑한테 뭐뭐지 지니스 이게 나다비지 타만을 광고 돌쳐 뒤가 그래서 아 답은 르다지 리노 세니 오 이게 르다기 띠인들 대소 소마도 쳐 뒤가 어 대소 소마도 르다리 세 르다가 놓는 쳐 뒤가 Tendeng ini cerita, dah tak boleh cerita sendiri. Nila cerita sana, ia susu, ia an cut depan, dia susu cuma ada. Oh, nampak mampu jen cut depan, tapi dia susu cuma ada. Tama lah, tak hitik nol tu, arun doa, adun doa. Oh, dah terjadi cerita sendiri. Dapat segi. Tapi, ham, maram, cuam, hiam, oma sun, bejun rupi zatung ke zoyin tapa. Oh, bejun rupi zatung ke zoyin tapa. Tapi, ini kasihlah nampak kangen sana, ham, cuam, hiam, oma. 어 자자다 통자로 와. 어 자자 통자 대수 좀한테 난란데 레지파 치대바 답 대수 때 타마를 치리잖아. 오 배준 로비 자도 조이. 저는 로비 자도 조고 놓는 치리잖아. 어 대수 좀한테 파 뒤수 말. 더바시. 왜? 근데 더바리 더바는 줘 봐스. 되네. 로설 가테남. 로설 중 3. 리시 제왕네 아 배 강제 봐. 다트비 텐진다. 어 텐디스는 어 다트 로설 가테다 다트 로설 중고 되네 리시 제왕. 아 된제 그 치리 쓰디라. 대지 아 선잡지지 난라데 아니 방치대 바다베 타마로 강고 놓을 수 디어리나 배 강지지 다지비 대지 이센 어디게 되게 놓는다 파 되는 것도 와 어야 어디 리치 소소디 되게 되게 놓는다 파 되는 거요 다 대다 버려 치르잖아 아니 더바는 죽고 아스야 단 던제 그 리스트 바 대소 좀 하다 치르잖아 드자에 난라데 니바지 많이 바리 배제 너그 놓을 드자 담보텔라 샤 나 롱아 쯔다 고아 대소 좀 하다 드자리 대소 좀 하다 역강 되게 강고 돌 디어리나 저닥 돌 디기도 와 데미드 네타베 그치리 드자 대소 토마테 장이 바체 마레 샤와 나완 롱 쯔이 고아스니 샤타 가는 가서 니그 놓네 아 나안도 보시 기어 데 왠자 대마이 바가 다루나 저다 그리스티 마 마모르 와 왔다 대소 벤체 그 존라 바지 히네 고 아 장이 바치 메바 모보 메바 데르치 예치기 딘 파데로 그래 와야 아 데니 로사 가데 로사 중리 히 지와테 치르세디로 고 지와 섬센의 장이 바지 치즈요 마르 단도 치르 데스네 치르나 베지 다트비 데지 마모고 놓고 아 벤체 그 존라 보시 선장니 아니 타마르 치르진 안 다트비 데지 놓파 데로 그도 와 단 내소도 치르진 데자가 난랑 이바지 메바 더마지 데기지기 딘 더바레 다치르 데자가 난랑 이바지 더마 데기지기 데 더바라 페나 야람스 찌탐스 떼남 근치나 디치 예연다 안다 다바르 세마이나 야르 찌 땡금 어 그리 예여라 와 대게 되지라 장이 빠지네 다 대게 되지라 아니 로직 디스 예스야 되는 거 받는 거도 와 아니 샤람 넙음 소암 상진이 쇼게인 쇼게를 대게 마 도면서 여 말아 와 어 장이 빠지네 근데 대게 되지라 아니 아 쇼게스야 대게 되는 거 받는 거 그래 아니 사샤 빼르다 끈가 잔신남 론치 라냐 바트미 외저람 지종가 바 로장 잡아지네 베진 장연난스인다 어 뒤에 사변다 자원론체 바다 장기종가 바 로장 잡아 콘센트 어 베진 장연난스 인세니 어야 장연난스 세야 그 되게 되게 놀라 아니 뒤지기 치 어 사샤 벤치에다 론체 라냐 바다 지종가 바 오테스데 어 저르나 타마르 저르다 되게 장연난스 그놈 바 되는 것도 와 어야 뒤에 뒤서 다 너다 버 저르지 않고 대자가 나랑 이바지 타마 이게 되게 너 바스겨 어야 Tende yindi la dabaran jukpa, dabaran jukpa se yade ta, dodo xe ya pa yinam, ngay la chere chana, ye chui san, yana nanra mambu ji pan chui de pa ta. Teso soso ga pa talan jede ga jati jarani, tama la chere chedele, ane teso de chere na, yichi ki tingin tala, ane pa dhan rwa, pa run rwa, pa pun rwa ta. Wata tende ke, ane, che ga tene, nuban dwen pong, jila nga so ta ngay kasala, daba se ne, wata tende ji xe ga yore. Wata te chere chedele, je pa na daba, Akani, Tenju Josete, or that the Jedi Chadigas. Tenju Josete, the Jedi Chadigari. Ah, the name Ta Tirink, Fontin Chande, Tisiki Jimby, and the Nala Tene, Yaji Tene, Tirik Sande, the Nala Yaji Tene, Tim the Tirink, Fontin Digon or Zoo, the Jindeke, the name Tenjo Gotengazo, and Dodici, here about the Nichiri, Tenjo Golan Dodici about the Nichiri. Tim this letter taken on also, Truachi, Nabuchi Girichi, Truachi the Kari Sabaina. Wajib tu kahre isapan ye na, setan kalau ngaco njeba ke konstopik tu ni, danga yeroa, danga, tu ni ciri ciri tesom yeroa, tu ni cik jua yeroa, tu ni jua tan, danga tan, tesom, oh tesu nampin sana ngawa ye ngan ye maris, oh pasal yenten yoga mes tu biji ke tony ni, sahin rabu cie itu dah jadi ni cing, oh tiap ni sulta, tiap ni dah dek. Kirizo jide chua tenye tene jima kru hontu kuno na ane nga su rengi de ane mahi jite le jingi sama chahi de le.
2: Lengchen di zongzhi dang hehe danyen jangzo pincho dang jiso da juyi zhou nam cho dayamu.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돌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행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 로제니 배우기 피선 초비 루가기 리니 준지다 타비톤에 디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배우기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디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우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리

0: 你原始为若阳。
1: 생계나바초 건강장 다다 신시빌린진디나 베종 롱티니티리 건강계 롱티지 뉴준스 외로용시빌린진디레 나나니 좀바 총자인 원래 린진고마조고 나바초라 쇼비 찬저이체다 닌집딘베 리지셰퍼니 린지쇼바 자시딜 20인

0: 哎，你们老，我记起来。哎，呀，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放松， 와 류진우 배마기 송이 금은님아 센터 정리 소재유 다리 중요도 고의 자세 킹보 중가 야 우소 티바다 양진기 야 하사라 신디 모더브라 센터 지인유 무슬로 다리 다선 중요도 닌디지 다산 뇨르 레바다 체비 양진핑가 센터 세여바시
1: 뱅갬보 녀세나 초롱요 마모냥보 히셰샤나 초롱 공의 배마시나 냐데데 녀토모
2: Nimala, Chingale, Tenda Security, Yemare. Chinging Oma, Chusan Dene, Yadin Hina, Tasting a Solay. Susi Lakantana Indu, Masia Ronzia.
1: Then it is up
3: here. Pegobola Kujo, Mambuchi, Taranone, Yadin Tobo Chakan Yinke.
2: Ben Nimala. 当我做你的移民再去其他金桌上
3: 哎，别跟我了，知道。别你妈了，当得出单，啥还紧张着急？
1: Liu Jingdao， 你的错。
4: 江大先生从头弄弄死了。本来，等我家他们个，本来，我从头看，大伯也不买这笔钱了，俺俩就他们办了。不过本来，伢等都是，不你妈拉当这样没经验那接触，从头看到，没操给啥的，不你们真办我们的，来的，等那大伯先给俺俩一杯。
2: 等那不比等的，俺俩几不跟给客气。等那呀，觉得有那存在空给打破印度，伢子就等那捏子了。他去听着那马多，从边流浪局后听着，扔扔，给我站起。
3: 办公不了，俺们就搞那干起来了。一到流浪局中，扔扔。
5: 这还得了，对不起，快走，拿走，走，你们，走，走，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吧，走

0: 다쇼코 총단코니 고티 자차티
1: 나소 베니 마로
0: 고자치 카츠코도 추미라 제세이
1: 빠라
0: 빠라 Mekhi hachon rata. Aka rete che moma re. Tasa.
1: Naso. Peñi malo.

0: 啊。大神啊,用卡邦的也來馬里亞,都得讓用人來用,搞到的打入的人都。用卡邦,都莫莫用人。誰說你沒要不去做酒?真的都,我們要不了,阿伯的,沒記得說酒,老師。
1: 阿伯的，就是那用卡片弄你当个钱呐，你自己不上班了吧？
2: 我都路了都打，我们都差事。是啊，我都路了天呐，这么干啥的？
3: 내마이나 나지용 가바코로 다지랑나체 니고 카조시네 라마추세제토레 다다 가송킨데나네
1: 에 기계체도다 탄도서레

0: 아르 무슬로 쳬르 빠예나 라산조디 나조 마즈네 고도 녜빠마 콘달라 소테 콘네 소바시
1: 야 나요 토쳬이 아 번다
2: 아
1: 메다 코절 파트 라소

0: 제진 촙솜제 셔초 초위 도괴치 트레나 난츠 로니 니갸싱 기텐라 셈고 셰바라 나니 곰싱요 롱케 롱라 링키 시 아뇨
1: 멜로도 샤위 존니 데 마이버 센나라 파니 라니 제 신나 꾸라 니게 진콘 쇼뉴나 난치 셔초 젠 존당 뛴당 데 장니 히장 뒤엉음이 쫀낭대라 난유시 은유
0: 다다 체롱크 툴라 워자동 꼴리치위 나완둥나 랭키 코스머 용니 롱크 롱라 히비 킬름들라 쫑잠 세동 잠링 최대한 전속지 비위 힘주 니크기그노 잠링 머리 용자 쫑보트 천연 맛제지 지니 맛기글라 생강 예진제 강이 체인 여제 커요.
1: 데나 장보다 안기 장히 갈라인데 생강 마치토 니메 반지도 자힘비 맘맘피 네당이. 나치 삼벌 세나 여비 쿠보다 동을 초고 대다 제케 즈싱아 추미 떠나. 캬니 윤제기 당조제리 상시.
0: 원종 跟 mambo hila, dula song jo me bata, duru ton se sente madama kala inte. Kordo me be dochi mambo hi, ronka ron la kawi lembai. Ding repje senka ripi lopen, voro edi. Senka de ton la teni tabde hi yayote. Senka de ton tienje, du nam yon lela tsun hi, ne korte manam tsui jongo yu. Tenda teni lebar drop tomna.
1: 你看到了刚刚进去小娃言行没结束的文章离给女孩子作为这次的探机这一件让个这位咱们不出当